0: Good morning Friday. DJ 달디, 시아 PD 그리고 신혜준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호우. 예,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죠?
0: 네, 또 일주일 또 갔죠?
1: 너무 빨리요. 너무 빨리 갔어요.
0: 오,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어떻게 해요?
1: 아, 추운 것도 있는데 요새 그 습기 차는 거.
0: 아,
1: 그냥 비 오고 막 습한 날씨여가지고.
0: 네네네.
1: 이게 물기가 창문에 뭐가 이렇게 많지 그랬는데.
0: 아, 맞아 맞아. 완전히 누가 뿌려놓은 것처럼 네. 창문에 완전히 그렇게 있어요.
1: 맞아요.
0: 이게 실내하고 실외하고 네. 기온차 때문에 그 많이 생기죠.
1: 네,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0: 왜 고생을 했어요?
1: 아니 그 슬래브가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도 온도 차이 때문에 그 밑에 습기가 쫙
0: 맺혀있다가
1: 네, 네. 이게 물방울로 떨어져요.
0: 오, 그럼 안으로 들어오겠네요? 네,
1: 그거를 이제 외부에 있는 곳이긴 한데
0: 네, 네.
1: 처음 봤어요.
0: 보통
1: 창문만 보다가
0: 그러게요.
1: 아 이게 지붕에도 생기는구나.
0: 아, 이 네. 기온차가 있으면 또 다 생기는구나 그게.
1: 네.
0: 그게 참 여름에는 좋은데 우리 시원하게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음료수는 술도 들어가죠.
1: 네. 음료.
0: 네. 네. 음료. 네. 음료 술.
1: 아이고, 네네.
0: 그래요. 뭐 요즘은 진짜 춥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추워서 우리 시아피디님도 지금 목이 가셨고.
0: 그러게요.
1: 네, 저도 살짝 걸걸하면서도.
0: 네, 저도. 다들 전화 받으면 네. 감기 걸리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 전화 오신 거 아니고요.
0: 그래서 뭐 목소리는 뭐 저는 느끼기는 괜찮은데
1: 네.
0: 듣기에는 또 약간 그 간 목소리로 들리나 봐요.
1: 이게 저 처음 느꼈던 게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자괴감이 밀려왔었어요.
0: 그러게요. 내가 이렇단 말이야?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괜찮았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내가 말할 때 말고 직접적으로 제3자 입장으로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좀 슬펐었죠.
0: 그래서 이게 저희가 라디오가 다시 듣기 기능이 있는데도
1: 네.
0: 저 사실 못 들어요.
1: 네, 저도 그랬었는데
0: 네.
1: 이제 운전할 때 저희 아내가 늘 얘기했다시피 좀 심심하면
0: 아, 네.
1: 나불나불 좀 틀어봐.
0: 그래도 재미있어 하시나 보네. 네,
1: 그러고서 들으면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냥 운전하면서 들을 때
0: 네.
1: 재밌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재밌네.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왜 했어?
0: 그러니까 방송 중에 이런 약간 이상한 얘기들은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내가 지켜보고 있다. 저도 한번 다시 듣기 들려주면서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네요.
1: 운전할 때 들으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럼 뭐 인사 짧게 하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여행을 가야죠. 이제 곧 방학인데 다음 주부터 방학이죠?
1: 수줍어지네요.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신희준께서는 방학 때 어디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2: 방학 때요? 이번 방학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번 방학은 아이들에게 미미 미안하다.
1: 아하, 뭐 많이 쥐어주면 되겠죠. 뭐 돈 이런 거.
2: 근데 이제 뭐 방학이라고 해서 이제 여행이라고 해서 가족 여행 이제 잘 안 따라가는 사춘기 나이.
1: 그렇죠.
2: 예, 그래서 본인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더 좋아하는.
1: 네네.
2: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1: 아, 그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2: 네.
1: 거스리면 안 돼요.
2: 네네.
1: 자, 우리 사연이 있어서 애청자 사연입니다.
2: 왠지 따끈따끈했어요, 여기가.
1: 따끈따끈한 우리 애청자 사연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2: 네.
1: 이분 예전에 한번 버스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분인데.
2: 아, 기억나요?
1: 네네네. 그분이 다시 한번 거의 상반기 결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2: 네.
1: 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시드니. 돼지 토끼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6월의 마지막 저녁. 퇴근 후 문득 책상 위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6월만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한 장씩 넘겨봤는데 달력이 정말 빼곡하더라고요. 출장도 있었고 설치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미팅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았습니다. 한참 달력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우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네. 그런데 웃음 뒤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바빠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력을 끝까지 넘기고 나니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바쁜 일정 하나하나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고 조금 더 성장한 저를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달력을 덮는 순간 제 마음에 남은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참 많이 웃었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굳이 와 그래도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6월은 유난히 굳이? 라는 생각이 많았던 달이었지만 상반기를 돌아보니 결국 제 마음에는 그래도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이번 달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보다 조금 덜 조급하게, 조금 더 웃으면서 하루하루 그래도를 선택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이 방송되는 금요일이면 저는 또 버스에서 출장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번 제 사연이 소개됐을 때도 버스에 있었네요. 그날은 라디오에서 제 사연을 들으며 버스 바다를 바라보다가 괜히 혼자 훌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버스, 같은 바다를 바라보더라도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훌쩍이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잘 버텨왔고 그래도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달력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일정보다 더 많은 여태까지 살아낸 시간들과 버텨낸 마음 그리고 누구보다 애쓴 여러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꼭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굳이를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래도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김동률의 출발 부탁드립니다.
2: 네.
1: 와. 따뜻해지는데요.
2: 노래도 새 회계연도라고 출발을.
1: 그러게요. 야, 그래도 네, 그래도 저는, 살아가고 있다.
2: 네. 자꾸 그래도 하셔서 요새 제가 잘 보고 있는 그 스탠딩 네. 코미디의 이상준 씨.
1: 그러나 그래도 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0: 그래도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되고 그러나
0: 굳이
1: 아 돼지토끼님 기억났어요.
0: 네, 그전에 그쵸?
1: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0: 그러게요.
1: 또 연초에 또 그러니까 새회계 연도 초에 네. 또 이렇게 또 따뜻한 사연 또 멀리 계셔서 듣고 있으실 테지만.
0: 그러게요. 네. 노래도 들려드릴 테니까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토끼님.
1: 네. 나중에 꼭 한번 또 만나뵙고 인사드리는.
0: 네네네.
1: 네, 그다음은 저희 이제 샤피디님이
0: 네
1: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0: 아 밀고 있는 코너.
1: 네, 트리비아 모닝입니다.
0: 오, 우, 네. 머리 지나는 코너. 네.
1: 고행을 들으면 되죠. 뭐.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0: 네. 네
1: 저희가 지금 하는데 일단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질문. 지구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무엇일까요?
0: 지구?
1: 지구라기보다는 사람에게 가장 강한 근육이 맞는 것 같아요.
0: 오.
1: 자, 1번 팔 근육, 2번 허벅지 근육, 3번 턱 근육.
0: 저는 턱.
1: 턱.
0: 턱? 턱? 턱? 턱?
1: 서울 특별시.
0: 서울 특별시. 네. 턱 근육으로 가겠습니다.
1: 아, 왠지 문제가 좀 답이 유도신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팔, 허벅지는 흔한 근육인데 턱 네. 근육이 흔하지 않아서.
0: 네네.
1: 네, 일단은 문제가 이게 그렇게 됐고요.
0: 우리가 자다가 이를 앙 다물고 하는 힘이 엄청나다고 제가 배웠었거든요.
1: 맞아요.
0: 상상 이상.
1: 네.
0: 그래서 이도 많이 부서지고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달리님께서는 턱 근육.
0: 네.
1: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질문 자체가 좀 웃겼는데 기린은
0: 기린.
1: 네.
0: Giraffe.
1: 네. 네. 소리를 낼까요? 못 낼까요?
0: 오.
1: 기린. 기린 소리 낸 거 이렇게 문제 듣고 나니까
0: 네가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1: 네, 간 공장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0: 소리를 동물들은 다 내는데 또
1: 네.
0: 질문을 한 걸 보면 또
1: 모르겠어요.
0: 출제자 의도는 안 낸다로 되어 있나요?
1: 그것도 모르겠어요.
0: 그러게요. 일단 저는 못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못 낸다. 네, 일단 못 낸다. 자, 그다음에 이거 문제인가? 문어의 심장은 몇 개일까요? 잠깐만요.
0: 저를 위한 문제 아니죠?
1: 아, 네. 이거 이따가 다시 주제로 다뤄보면 돼요.
0: 네네.
1: 자, 이거 달디님에 위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문어의 심장은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0: 아, 나 없다 하려고 했는데.
1: 아, 그러면 없다까지 가보죠.
0: 네.
1: 네, 없다.
0: 있나? 심장. 아, 피가 있겠죠? 그럼 심장이 있어야 되네.
1: 그렇게 치면은 어떤 연체 동물도 심장이
0: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1: 그렇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0: 그러게요.
1: 일단은 보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였어요.
0: 그러면 뭐 다다익선 세 네. 개로 가겠습니다.
1: 아, 네, 세 개. 그리고 이건 좀 질문 좀 재밌는데.
0: 네.
1: 자, 바나나는 왜 휘었을까요?
0: 네. 제가 안 그랬어요. 지구분 생각난다.
1: 네. 자, 1번 햇빛을 피하려고. 2번 햇빛을 향해 자라려고.
0: 아.
1: 3번 바람 때문에. 네.
0: 왠지 말이 안 되는 게 바람 때문인데.
1: 네, 바람 그쵸? 때문에. 네.
0: 햇볕을 보고 자라려고. 이것도 꽃이면
1: 네, 뭐, 네, 그렇죠.
0: 뭐 이렇게
1: 해바라기.
0: 해바라기 네. 같이. 그래서 또 엉뚱한 대답으로
1: 네.
0: 바람 때문에.
1: 그 바람이 아닙니다.
0: 그래요.
1: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0: 네.
1: 이것도 그러네요. 네. 호주에는
0: 네.
1: 양이 사람보다 많다.
0: 아, 많다.
1: 많다. 네.
0: 사람은 요즘 얼마지 한 2700만 좀 넘었죠.
1: 2400만 600만 된 것 같아요.
0: 제가 듣기로 말은 아니고 소나
1: 네.
0: 양이 사람 숫자보다 많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호주는.
1: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0: 그러고 보니 우리 중학교 때
1: 네.
0: 서소우양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호주의 서쪽에는 소가 많고 오른쪽에는
1: 네.
0: 양이 많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근데 제가 그 스노우 마운틴 갈 때
0: 네네.
1: 차 타고 내륙으로 한 그래도 5시간에서 그쵸. 7시간 정도
0: 코마
1: 가잖아요.
0: 지나서 이렇게
1: 네.
0: 쭉 들어가니까
1: 소떼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길거리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양 옆에 막아놓긴 했는데 소떼가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야, 호주에 소도 많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봤고.
0: 아, 그래요?
1: 물론 이제 양은 뭐 캔버라 같은 데 가실 때도
0: 네네.
1: 들판에 널려있는 양들을 그렇죠, 많이 보니까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소가 더 많, 소가 더 많다 아니죠?
0: 양이 더 사람, 많다. 사람보다 더 많다. 개체 수가. 그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있어요.
1: 네.
0: 우리 그러니까 캔버라 갈 때도 그렇고 산에 소를 키우잖아요.
1: 네네.
0: 거의 방목으로.
1: 네.
0: 그래서 소는 주인을 두 번째 만나는 날이 첫 번째는 이렇게 데려다 놓을 때고.
1: 네.
0: 두 번째 만난 날이 이제 안녕하러 가는 날이래요. 주인을.
1: 아. 아 슬프다.
0: 슬픈데 그렇게 정말 유기농?
1: 네.
0: 유기농 공법 뭐 네. 그렇게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첫 만남과 끝 만남 소의 첫 만남과 끝 만남을 네 전문 용어로 유기농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유기농은 네. 전문 용어였어요.
0: 네.
1: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퀴즈 한번 잘 생각해 봐주시고
0: 답은 언제 알려주죠?
1: 네, 4부 끝날 때 저희가 공개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그럼 우리 돼지토끼님 신청하신 노래 김동률의 출발 듣고 우리 힘차게 7호를 출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0: Alive 90.5.
1: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2: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3: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4: Alive 90.5.
5: 2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6: 우후
5: 우리 저기 처음 오프닝 할 때 춥다 춥다 했는데
6: 네.
5: 이번 주에는 겨울이 되면 왜 더 피곤한지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6: 아, 네.
5: 요즘 여름보다 네네. 지금 겨울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지 않으신가요?
6: 이거 맞는 것 같아요.
5: 그죠. 또 뭐 평소 커피를 많이 드시긴 하지만 평소보다 커피를 한 잔 더 찾게 되는 네. 그런 계절이 된 것 같고 또 특히 이거 운동을 가야 되는데 아 자꾸 미루게 되죠.
6: 네.
5: 이건 1년 내도록 그렇긴 합니다만 겨울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6: 네네.
5: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불 속에만 있게 되고 나오기 싫고
6: 여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다 전데요?
5: 저도 그랬어요. 적으면서
6: 그럼 저 이제 뭐 사야 돼요?
5: 자 나만 믿고 따라와.
6: 네.
5: 그래도 여름에는 퇴근하면은 산책도 가고 뭐 밖에서 또 커피도 한 잔씩 하고
6: 맞아요.
5: 뭐 이것저것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겨울만 되면 그냥 집에서 소파든 침대든 뭐 눕고 싶다 이런 경험들 다들 하실 것 같아요.
6: 네네.
5: 지금도 하고 있고
6: 네네.
5: 지금도 소파에 계신 분 계실래나? 아침 시간이라서
6: 네, 소파.
5: 소파. 이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정말 내가 게을러진 건가? 뭐 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6: 이거 그 가장 공감됐던 게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은가?
5: 아, 그죠.
6: 이게 겨울 되면 왜냐면 그 이불 안에 그 포근함,
5: 네네네,
6: 그 전기장판, 온수매트의 따뜻함,
5: 네네.
6: 이게 커요.
5: 거기를 정말 뛰쳐나오기 정말 어렵죠.
6: 네. 재밌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저희 그 하루랑 같이 자니까 하루도 거기서
5: 그래요?
6: 뒹굴어요.
5: 자기는 털도 있으면서
6: 네. 거기서 그냥 폭 박혀 있어요. 이게 보면 아주 웃겨요, 진짜.
5: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이 생각보다는 이 자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뭐 적응해 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해가 짧아지면은 또 햇빛이 줄게 되고
6: 네네.
5: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쉬는 시간인가? 뭐 이렇게 좀 착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면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6: 네네.
5: 5시만 돼도 어둡죠?
6: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가 뭐 골프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내가 요즘에 좋아해서
5: 네네.
6: 여름에는 3시에 가도
5: 네.
6: 4시에 가도 스파로를 다 끌 수
5: 그렇죠,
6: 있는데
5: 그렇죠.
6: 근데 겨울에는 5시만 되면 이제 깜깜해지니까
5: 그렇죠.
6: 네.
5: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이제 하루가 다 끝난 느낌
6: 네네.
5: 뭐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 또 유독 더 졸린 것 같아요.
6: 그건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5: 그렇죠. 네. 여름보다는 여름은 조금 더 활동적인데.
6: 맞아요.
5: 겨울 되면 조금 더 졸린 것 같아 이게. 우리 몸이
6: 체력 소모가 더 많나요?
5: 어두워지면은 네. 뭔가 이 느낌이 이제 자야 된다라고 약간 코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6: 네.
5: 그래서 겨울에는 어두워지는 시간이 더 빨라지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질 거다라는 정리도 있더라고요.
6: 그러면은 퀸즐랜드에 계신 분들은
5: 좀 더 움직이시겠죠? 네,
6: 그러니까
5: 날씨가 아무래도 겨울에는 거긴 정말 좋더라고요.
6: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여름에 깜짝 놀랐을 땐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4시인데 전 솔직히 아침 9시인 줄 알았어요.
5: 아 그렇죠.
6: 너무 환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었어요. 네.
5: 그래서 거기는 썸머타임도 안 하고.
6: 네.
5: 근데 여름 하니까 저희 아들이 퀸즐랜드 좀 있었잖아요.
6: 네네.
5: 아빠 여름에는 못 살아. 습도가 그렇게 높대요. 너 한국 여름 안 살아봤잖아 그랬더니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습도가 더 심할 거래요. 그래서 퀸즐랜드 살면은 여름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겨울은 좋고.
6: 네.
5: 또 겨울이 되면 우리 또 움직이기가 싫어지잖아요.
6: 그렇죠. 안 그래도 사실 뭘 하려고 해도 준비 운동도 좀 더 해야 되고.
5: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 사람들은 추우면은 몸은 이제 에너지를 좀 아끼려고
6: 네네네.
5: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추우면은 먹을 것도 더 부족하니까.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6: 에너지를
5: 저장. 그러려고 했는데
6: 네.
5: 우리는 왜 그러냐고요. 요즘 사람 먹을 거 많은데.
6: 그게 축척이 됐나요?
5: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겨울 되면은 움직임도 줄고 먹는 것도 줄고 이렇게 균형이 잡혔는데 요즘은 움직임은 줄고 먹는 거는 늘고.
6: 아,
5: 그래서 겨울 지나면 살이 찌는 겁니다.
6: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겨울만 되면 군것질이 당기는 거.
5: 아, 그렇죠. 그렇죠.
6: 지금 우리 시간도
5: 저도
6: 오늘 유난히 당겨 가지고 지금 그렇죠. 앞에다 놓고 하고 있는데. 네, 당겨요. 맞아요.
5: 그러게. 참 겨울 되면은 내가 더 피곤하고 한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신희주님은 겨울에 가장 게을렀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예요?
6: 저요? 겨울에 가장 게을렀다고 느낀 순간보다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겨울에
5: 네.
6: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뭐 족구 대회 한다고.
5: 겨울에
6: 네, 갔어요.
5: 네. 네,
6: 갔는데.
5: 네.
6: 이제 저는 제가 사실 새벽 일을 많이 했으니까
5: 그렇죠.
6: 졸리운 밤 뭐 해가지고서 일단 갔는데 자 가자마자 뛰는 거예요.
5: 가자마자?
6: 네 가자마자 뛰어야 돼요.
5: 일단
6: 그래서 네. 오케이 자 가자마자 뛰자라고 해서 딱 뛰자가 자 휩쓸 불자마자 탁 했는데 소리가 났어요.
5: 아이고
6: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발목 뺐어요. 다들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발목을 뺀 거예요.
5: 그럼요.
6: 거기가 잔디밭에서 했는데 이렇게 땅이 평평하지가 않다 보니까
5: 잔디밭이 여기는 좀 이분하지가 않은데 많이 다쳐.
6: 진짜 저는 그때 아주 불명예를 저런
5: 시작도 하기 전에
6: 밟혀가지고서 네, 멍멍이발이라고 했던 생각이 나서
5: 뭐 심판 보면 되죠.
6: 그래서 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서 아내한테 계속 혼나고 있었고 가족 모임들로 다 나간 자리였는데
5: 아이고야
6: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5: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으세요. 에피소드 부자야.
6: 예, 게을렀던 적보다는
5: 네.
6: 글쎄요 좀 상대적으로 저도 막 빨빨대고 막 움직이는 네, 스타일이어서 네. 게을르다까지보다는 네.
5: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겨울 되면 진짜 몸이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딱 정착을 하면은
6: 네, 네.
5: 마음속으로는 뭐 뭐도 하고가 계속 있는데 실제 몸은 가만히 이렇게.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릿속만 막 뱅글뱅글뱅글 돌아오고 그래요.
6: 예전에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5: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6: 명상스웩. 몸은 안 움직인다. 일단 머릿속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 지금. 네, 이미지 트레이닝부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일단 마인드 컨트롤도 네. 하고.
5: 근데 정작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다시 다 해야 돼 그거를. 네. 머릿속으로만 된 건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6: 요번에 사실은 뭔가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야기 네. 거를 준비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5: 네네.
6: 우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일단 생각.
5: 하죠.
6: 먼저 떠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글로도 쓰는데 일단 말을 먼저 해요.
5: 말로?
6: 네. 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5: 오케이.
6: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5: 네.
6: 이게 레귤러리 이렇게 좀 해가면서 이게 하나의 좀 이렇게 약간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상이 되는 것 같은데.
5: 어, 힘이 생기고.
6: 네. 근데 그걸 이제 자주 해야죠. 어떤 아이템이 됐든지.
5: 네네.
6: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래기가 됐던. 네. 아니면 뭐 집안 청소가 됐던. 생각났을 때.
5: 밥을 하건.
6: 네? 어. 이제 의식주 나오게 생겼습니다.
5: 네네.
6: 의식주.
5: 밥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네.
6: 그래서 생각이 나면 일단은 말하고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반응해서 빨리 하는 게.
5: 아, 뱉어라.
6: 네.
5: 일단 뭐 남들이 아니어도 내가 듣게.
6: 네네. 그러고 나서 일단은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액션.
5: 액션. 그렇죠. 네. 항상 중요한 건 액션인 것 같아요.
6: 그 영화 감독들이 쓰는 그 레디 액션 하는 거 있잖아요.
5: 슬레이트.
6: 네.
5: 딱.
6: 그 슬레이트를 어느 날 그 달러샵 갔는데 3불에 팔더라고요.
5: 어, 다음에 저도 하나 사줘요.
6: 10년 전에.
5: 10년
6: 네.
5: 전에.
6: 그래서 그거를 사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저 얼굴이 그냥 나라를 잃은 것 같아요.
5: 그렇죠.
6: 그래서 아이들한테
5: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6: 네. 학교 갈 때 이제 자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하나 둘 셋 칵 했다가 아빠 이씨.
5: 네. 어, 눈치 챙겨. 이럴 때 쓰는 말이죠.
6: 네. 네. 네. 그래서 그 슬레이트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아이고야. 네. 어, 그러시군요.
6: 저한테 쳐요. 자, 오늘 잘하자.
5: 그걸 동영상을 하나 찍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6: 어, 다음 주에 가지고 올게요.
5: 네.
6: 네.
5: 자, 그러면은 또 노래 한 곡 듣고.
6: 네.
5: 계속 이어갈게요. 노래는, 이거 정말 저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겨울이니까
6: 네.
5: 조관우가 들려주는 겨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자, 겨울이 되면은 왜 더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네.
1: 이제 좀 건설적으로 네. 하기 싫은 거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2: 네네.
1: 겨울은 운동이 더 중요하다. 여름보다. 많은 사람들은 겨울이라 운동을 쉬죠.
2: 네.
1: 왜? 춥고 뭐 그러니까.
2: 그렇죠. 네.
1: 근데 겨울이라 사실은 이게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저는 달리기 할 때 여름에는 어느 정도 뛰면 땀이 나잖아요.
1: 나죠.
2: 근데 겨울에는 숨은 차는데 땀은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1: 알아요. 덜 뛰어서 그래요. 더 뛰면 땀 나요.
2: 몰랐네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겨울에 뛴다고 할 때 땀복을 입고 뛰었어요. 그 추리닝인데 이렇게 좀 좀 단단하게 좀 돼 있는.
1: 우리 예전에 살 뺀다고 입었던 땀복. 네.
2: 그래서 땀복을 입고서 열심히 뛰고 나면은 이제 그래도 그냥 땀이 나는 기분이. 그래도 뛰고 운동을 했으면 땀이 나야지 좀 기분이 저는 좋은데.
1: 네네.
2: 그냥 가가지고서 뛰긴 뛰었는데 숨은 찬데 땀은 안 나면은 조금 이상하게 뭔가 좀 덜 채운 것 같은?
1: 덜 채운 거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덜 채운 게 맞아요, 그게. 더 뛰어야 돼요. 말씀하신 그 러닝 예를 보면은 진짜 처음에 추워서 정말 나가기 싫거든요.
2: 맞아요.
1: 정말 나가기 싫은데 막상 어떻게든 나갔어.
2: 네.
1: 그리고 한 5분 정도만 뛰면 이제 몸이 슬 풀리면서 뭔가 이뤘다는 이런 또 뿌듯함?
2: 네네.
1: 성취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좀 꾸준히 달려갈 수 있더라고요.
2: 근데 저는 이것도 겨울 운동 중에서 달리기가 좀 약간 질문이 있는 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면은 동네에 뛰는 분들이 계세요.
1: 계시죠.
2: 늘 거의 같은 자리 같은 시간대 뛰고 계세요.
1: 네네.
2: 근데 추운데 아침에 한 7도 8도 되잖아요.
1: 네.
2: 생각보다 추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긴팔에 긴바지 입고 뛰는데 정말로 반팔에 그 메리아스 같은 거 그거 입고 뛰시더라고요.
1: 저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뛰어요.
2: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야 얼마나 뛰어야지 몸이 웜업이 돼서 따뜻해질 텐데 야 저거 춥지 않으실까?
1: 처음에만 그렇고 한 5분 뛰면 정말 이제 안에서 이 피가 돌기 시작하고 따뜻한 기운들이 느껴져요.
2: 그러니까
1: 살갗은 차가울 수 있어.
2: 네네.
1: 기온이 너무 추우면은 근데 이제 그게 조금만 뛰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안은 따뜻하니까 몸이.
2: 그러면 이제 살갗에도 뭔가 몽글몽글 맺히면 그거는 이제 땀이 아니라 습기인가요?
1: 그러게 공기 중에 있는 게 여기 와서 맺힐래나? 어쨌든 뭐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러닝 하면은 사실 긴 옷을 입고 뛰면은 되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은 가벼운 뭐 운동 점퍼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나가서.
2: 네네.
1: 뭐 조금 뛰어서 이제 웜업이 됐다.
2: 네.
1: 그러면 이제 이 허리에 묶고. 그렇게 반팔로 뛰어. 반팔 반바지로. 그게 습관이 되니까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긴 옷을 입었다는 나 안 뛸 거야. 이런 사인이 되더라고요.
2: 반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 네.
1: 또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움직임이 적어지면은 이게 몸만 쉬는 게 아니고 사실 마음도 같이 움츠려들게 되죠. 대부분 또 겨울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약속도 덜 잡고 나가기가 싫어요.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2: 네네.
1: 그러면은 또 이게 뭔가 활발하게 밖에서 하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약간 한 번씩 센치해지면서 외로움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
2: 겨울에 마음이 움츠러든다고 딱 써 있는 거 보고 나서 마음도 움츠러들고 예전에 그 트리비아 퀴즈에서 에펠탑도 움츠러들고
1: 탑도 움츠러들 거야. 걔도 키가 작아질 거야.
2: 맞아요. 그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네네.
1: 자 그리고 또 우리 시드니에 있으니까 우리 시드니 겨울이 한국 비해 가지고 또 장점도 많잖아요.
2: 그렇죠. 일단 영하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1: 맞아요. 네. 얼음 얼면은 블루마운틴 얼음 얼면 뉴스 나오잖아요.
2: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리버풀 쪽에 살았었는데 그 신혼초예요. 거기에 그 앞에 앞마당에 차를 세워놓으면은 아침에 진짜로 그 설얼음이 얼었었어요.
1: 오, 성에 같은 게 끼는 거예요?
2: 그래서 좀 깜짝 놀라 아침에 이슬이 맺혔는데 그게 얼어서 네네, 와이퍼를 착착 해도 진짜 얼음이 있는 거예요.
1: 한국에서나 보는 건데.
2: 네, 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0도까지 떨어져서 네, 네, 네. 새벽 내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이 몇 번은 있었었어요. 근데 뭐
1: 그래도 뭐 대부분은 한국 비교하면 시드니 겨울은 사실 밖에서 네. 걷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2: 맞아요. 네네.
1: 일단 여기 습도 아까 얘기했던 브리즈번 빼고 습도가 높지 않잖아요.
2: 네.
1: 그리고 온도도 사실 건물 안이 춥지.
2: 맞아요.
1: 밖에 나가면은 따뜻해요.
2: 네.
1: 그래서 굉장히 걷기가 좋다. 산책하기 좋다.
2: 네.
1: 겨울이 시드니 겨울은 한국보다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다.
2: 네, 이거는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방송 끝나면은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을 좀 건강하게 보내는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 한 10분 정도라도 네네. 햇빛 쬐기.
2: 그렇죠. 이게 비타민 D는 햇빛으로밖에 못 받는다고.
1: 그러니까 햇빛으로 네. 만들어지고 뭐 음식물 섭취나 이런 걸로는
2: 없어요.
1: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2: 그래서 비타민 D를 그 알약을 먹지 않는 이상은.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하죠.
2: 네.
1: 맞아요. 그래서 햇빛을 좀 쬐시고
2: 네.
1: 또 하루에 뭐 따뜻할 때 20-30분 정도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 네네.
1: 그리고 뭐 늘 하시지만 네. 따뜻한 커피.
2: 네.
1: 냄새가 나더라도
2: 너무 좋죠.
1: 커피 네. 그리고 아니면 차 뭐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규칙적인 수면인 것 같아요.
2: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제일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 폰을 빼세요. 다 전화기가 주범이죠 요즘은.
2: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또 사람을 또 많이 만나기. 귀찮아도 자꾸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2: 네.
1: 집에만 있으면은 춥다.
2: 더 추워요.
1: 네. 네.
2: 이불 뒤집어 쓰여도 춥고 집 안에서 걸어다니면은 발목이 시려요.
1: 그렇죠. 발바닥으로부터 발목까지 한기가 올라오니까.
2: 맞아요. 네네.
1: 우리 신희주님은 겨울이 좋아요? 아니면 여름이 좋아요?
2: 전 늘 똑같았어요. 여름이요.
1: 왜요?
2: 추운 거 정말 싫어해요. 진짜 힘들어요. 추우면
1: 전방에 있지 않았어요?
2: 너 군대 있을 때요?
1: 네, 네.
2: 저는 전방에 있었죠.
1: 와, 정말 싫었겠다.
2: 네, -20도까지 하는 것도 봤었고 15도 뭐 17도 이거까지 봤었고.
1: 와, 그러면 정말 거기 뭐
2: 눈
1: 동영상 나오듯이 물을 쫙 뿌린 바로 오나요?
2: 아니 그 정도까지 그런 건 안 해봤고요.
1: 안 했어요? 네.
2: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거의 입김이 하하고 나가는데 입김이 어는 것 같은데 계속 남아있는
1: 느낌이?
2: 거예요.
1: 네,
2: 느낌상 그런 거 있었고 전방 군대 얘기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저는 반딧불이를 그때 처음 봤어요.
1: 정말
2: 반딧불이를.
1: 야생.
2: 예, 새벽에 나가는데 진짜
1: 도깨비불 아니고?
2: 예, 전 저기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주변에 막 있는데 근데 진짜 반딧불이더라고요.
1: 와,
2: 너무 신기했었어요.
1: 저는 아직 못 봤어요.
2: 네. 유튜브를 보시면
1: 그런 건 많이 봤고
2: 간접 경험을 충분히.
1: 네네. 반딧불.
2: 네.
1: 걔들은 자체 발광이죠?
2: 네.
1: 정말
2: 신기했었어요. 진짜로요.
1: 한국의 어느 동굴 뭐 하여튼 저 남쪽에
2: 네.
1: 그런 반딧불 관광 상품이 있던데.
2: 그 보시면은 정말 경이로웠었고 오늘 갑자기 하나 듣는 게 엊그저께 저희 그 이스트드에 있는 그 빌딩
1: 네.
2: 있는데 그게 그 메인 엔트런스가 고장이 났어요.
1: 아이고.
2: 그래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엔트런스가. 근데 그 빌딩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1: 네.
2: 24시간.
1: 아.
2: 근데 오늘 그날 아침에 손님들이 막 난리가 나서 오시는 거예요.
1: 네. 왜요? 왜?
2: 그 테넌트들이 다 난리가 나서 나오시고서 왠가 봤더니 바닥에 쥐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라고. 오케이. 근데 거기 부엉이가 야생 부엉이가 저 사진 찍어놨어요. 야생 부엉이가 들어와서
1: 그러니까
2: 저의 생각에는 야생 부엉이가 밖에서 쥐를 딱 잡아가지고서 거기 불빛이 켜져 있으니까 그 문이 조금 열려있거든요. 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쥐는 넣쳐놓고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계속
1: 못 나가. 아이고.
2: 근데 진짜로 저거 저기 탈원가주에서 보던 친구인데 그 진짜 야생 부엉이가.
1: 와.
2: 네.
1: 부엉이가 있구나.
2: 네. 저는 보고 나서 처음에 사람들이 새가 있는데 얼굴이 이만해요 막 얘기하는데 얼굴이 그만한 건 부엉이밖에 없는데 야 여기 부엉이가 왜 있어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부엉이야.
1: 어떻게 그 잘 나갔나요?
2: 네, 잘 나갔나 봐요.
1: 근데 아침이면 네. 걔 못 나는 거 아닌가? 밤에 다니는 애인데.
2: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시간에 자야 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2: 네, 아주 근데 좀 특이한 경험. 아, 부엉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었구나. 네.
1: 야생을 봤구나.
2: 네, 네, 네. 갑자기 여름 겨울에서 부엉이까지.
1: 저도 사실은 뭐 겨울보다는 네네. 여름. 저도 추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2: 네, 네.
1: 발 시린 거 너무 싫어.
2: 네.
1: 그리고 또 한국 겨울, 시드니 겨울.
2: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시드니 겨울은 일단은 전 초장기에 저만 있을 때
1: 네.
2: 코끝이 시린 게 이게 코를 손등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등까지 차가운 것 같아서 야 이런 추위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고 한국 겨울은 그래도 우리가 실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2: 그래서 요번에 사실 12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작년에 근데 동생이 형 되게 추워 두껍게 입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유, 어차피 공항에 나가서 차 타고 집으로 갈 텐데 뭘 얼마나 그래 라고 해서 왔는데 동생이 형 진짜 춥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옷 안 입고 왔지 저 나름대로 입고 갔거든요. 근데 동생이 파카를 주는 거예요. 엄청 두꺼운 그 뭐 거위털 같은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으라고 야 이건 오바다 나가봐
1: 오버가 아니고 잠바죠.
2: 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짐 들고 이제 주차장 나가서 아내한테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다가 손가락이 얼어서 안 써지는 너무 추웠어.
1: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예.
2: 손가락이 나는 분명히 이거 받침을 눌러야 되는데 다른 데를 누르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추워 그래가지고 진짜 오돌돌돌 떨면서
1: 네. 어우, 동생 네. 아니면은 네. 동사할 뻔했네.
2: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되면은 꼭 먹고 싶은 뭐 생각나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2: 아, 전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뭐죠?
2: 국민 음식.
1: 국민 음식?
2: 라면.
1: 라면. 라면, 그렇죠. 네. 겨울 되면은 따끈한 국물.
2: 네.
1: 저는 이게 정식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치를 넣고
2: 네.
1: 밥을 죽처럼 같이 끓여요. 그리고 라면도 좀 그런 면류도 들어가요. 이게 국색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이게 죽은 죽인데 김치 네네. 죽인데 라면도 있는 죽. 아, 별미입니다, 별미.
2: 저희만 그렇게 불렀나요?
1: 뭐라고 불렀어요? 있어요?
2: 꿀꿀이죽.
1: 꿀꿀이죽?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2: 아, 진짜로 저희 군대에서 이걸 꿀꿀이죽이라고 해서.
1: 그렇게 먹어요?
2: 예. 물론 이제 누군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마 호칭이 됐겠죠.
1: 아마 라면 네. 아니고 국수였나 보다. 국수 넣고 이렇게 네. 김치랑 해서 거의 죽처럼. 뜨끈뜨끈 생각나네요.
2: 네,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짜작짜작해서 먹는 게 짜글이.
1: 짜글이, 짜글이는 네. 뭐 많이 먹죠.
2: 네네.
1: 겨울 되면 또 그런 따뜻한 음식도로 생각이 나긴 합니다.
2: 네.
1: 자, 겨울이 되면은 조금 느려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쉬고 싶다는 신호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햇살 아래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몸을 깨우고 마음도 조금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마치면서 노래,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죠?
2: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2: Station sponsor.
3: Transform your home with H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4: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0: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6: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시즌인 신의준의 달리는 수나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살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7: 네.
6: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좀 기분 좋게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좀 마음에 좀 찜찜하게 네, 남기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오늘 주제는 무례할 수도 있는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하는 방법.
7: 오.
6: 이 질문 자체가 좀 웃기지만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 네네 좋네요.
6: 네, 이게 무례라기보다는 좀 같은 말을 해도 좀 전달 방법이 좀 다른.
7: 아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
6: 아 네 그렇죠. 뭐. 옛날 속담이 틀린 게 없었어요.
7: 그렇죠. 네. 무례. 그렇지. 그렇게 좀 이게 성격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6: 무례하게 느껴지죠.
7: 그러니까
6: 네.
7: 그냥 성격이 그런 건데
6: 네.
7: 나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지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국말의 언어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7: 그렇죠, 그렇죠.
6: 살짝 하는 게 그다음에 약간 그런 위계질서 아니면
7: 맞아.
6: 그 나이대별로의 그런 것 때문에 흔히들 하는 얘기가 요새 살쪘네.
7: 아, 이거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6: 네. 근데 살쪘네라고 하고 나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7: 많이 하죠.
6: 특히 친구들도 많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한번 직역을 해봤더니 You getting fat.
7: 영어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6: 네.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살쪘네를
7: 바꿔서.
6: 네.
7: 살기 편한가 봐. 먹고 살만한갑지.
6: 그것도 이상한데.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시아피님 써준 건데 요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7: 그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6: 네. 근데 또
7: 돌려까기인가?
6: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지금 이거 보고 나서 이건 돌려까기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7: 그래서
6: 해봤고.
7: 그래서 우리 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6: 네. 네.
7: 그리고 뭐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6: 네네.
7: 민감한 분들은 아주 민감하시더라고요.
6: 네. 근데 이게 약간 오랜만에 보면은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7: 그걸 굳이 쪘네라고.
6: 네.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의학 시술을 해가지고 네네. 살을 좀 많이 뺐었을 때 오랜만에 뵈신 분들이 진짜 얘기하세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디 아파?
7: 그렇지. 네. 빠지면은 급하게 빠지면 또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6: 근데 예전에는 그게 왜 그렇게 물어보시지라고 했는데 주변에 정말로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7: 그럼요. 확 빠지더라고요.
6: 확 빠지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겠구나.
7: 그럼 이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살쪘네는
6: 네.
7: 오 안 아파 보여 이렇게.
6: 오랜만에 보자마자
7: 어, 안 아파 보인다.
6: 멀쩡해 보이는데. 아, 이거는 어, 네, 네.
7: 네, 알겠습니다. 네,
6: 고관했었고 또 하나 이제 예제를 줬던 게 그거 틀렸잖아.
7: 아. 참 틀린 거 나도 아는데 네. 실제로 들으면은 속상하죠. 티는 이렇게 나오죠.
6: 네.
7: 어, 맞아. 이런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알려는 줘야 되는 일이면 알려는 줘야 되는데
6: 맞아요.
7: 예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6: 어떻게 예쁘게 알려줄까요?
7: 어, 틀렸잖아라기보다는 네. 뭐 다르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네. 뭐 A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래?
6: 어...
7: 뭐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6: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어, 저희 아내 분께서
7: 네, 네. 어, 말 조심하세요. 네네네네. 듣고 계십니다. 네.
6: 좋게 얘기할 때 해라. 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좋게 얘기 안 했잖아. 좋게 얘기 안 했잖아.
7: 그걸 보고 어, 전문용어로 매를 번다 이렇게.
6: 아,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7: 어, 우리 신희주님은 네.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6: 어, 저는 네. 네.
7: 에피소드를 이렇게 많이 제조해 주시는데.
6: 네, 어. 그래서 나중에
7: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방송에서
6: 지금 듣고 계시면은 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로
7: 한번 출연해 주세요.
6: 네, 그러면 출연 관련된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어. 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7: 백 하나 사고 옷도 사야 되고 동기부여 네. 지난번 얘기한 동기부여 해 주셔야지.
6: 아, 동기부여요?
7: 네.
6: 아, 이게 군대 동기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